0: for that. Well, you have incredible energy on stage. I've seen videos of you perform. It's just you can't not jump along with all of you. So I thought you would be like huge extroverts. But is there anyone who's a little bit introverted?
1: 무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엄청나시잖아요. 영상만 봐도 같이 막 이렇게 흥겨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좀 파워 2인 줄 알았거든요. 외향형. 근데 의외로 무대 밖에서 내향형인 분 있으실까요?
2: 저희 세 명 중에서는 네. 이렇게 두 분이
1: 내향형.
2: 네, 반. 그리고 여기 반반 half and half.
0: 아,
2: half
0: 네네.
2: and half and 완전 I, 아. 저는 E입니다.
0: 아, 느껴져요. 이미 느껴집니다. So you are said the other two members are actually 초령 and 약대 are introverted. I guess 초령 is like in between. E and an I, and you are is an extrovert. She's a big E. And can you feel the vibe? I feel like I can already feel that sort of vibe from them. But we'll have some fun talk. So let's continue the question. Now, whenever I see a group with like many members all together, I always wonder, how do they decide on their lunch menu or like food menu?
1: 멤버 수가 많은 팀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스케줄 끝나고 점심 메뉴, 뭐 네. 식사 메뉴 어떻게 정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통 정하세요?
2: 보통은 사실 저희가 일정이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좀 이렇게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분이 시켜주시는 대로 아. 저희가 보통은 따르는 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Alright.
2: 합의가 있어야 돼요.
0: 합의가 있어야 되고. Alright, so usually because in between their schedules, they don't have much time to enjoy their meal. Their manager would order in for them. So they don't much have a choice of their own. And they all have to agree on one menu, right? So they will just leave it to their manager to order for them. All right. Well, are you ready to show us everything about ADG7 today?
1: 오늘 악단 광칠의 모든 것, 매력 뿜뿜해 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2: 준비됐습니다. I'm ready.
0: Yay, they're ready. 자, 그럼 우리 크런처들이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악단 광칠을 맞이하면 될지 가이드 말씀해 주신다면요. What is your like can you give us a guide for our crunchers? How can they enjoy today with ADG7?
3: 일단은 저희가 국악악기로 뭔가 음악을 하는 밴드고 뭔가 친숙한 음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영상들이나 노래 보시면서 저 전통악기로 어떻게 지금의 이야기를 하지? 라는 것에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Okay, alright. So because they are a band, oh that was nice. They're a band who does traditional music based like funk music, right? So as you listen to their songs and look at their videos as well throughout today's show, think about how they make the sounds they make through their instruments and their voices as well. All right. Well, it seems like we're all ready for that. Now, so for crunchers discovering you, ADG7, for the first time, let's hear your music. All right. It's 영정거리.
1: 우리 악단 광칠을 처음 만나는 크런처들을 위해서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먼저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정거리입니다.
4: 서대요.

0: iconic song of ADG7, and it's part of their first album.
1: 네. 저 곡은 이제 영정거리라고 실제 황해도 무가에서 한 부분에 있는 실제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직접 편곡을 해서 저 작품을 만든 거고요.
0: So it's actually a song that was arranged from an actual like dance song that was sung and played in 황해도, and they rearranged it to this 영정거리.
1: 그리고 저 곡의 의미는 네. 이제 뭔가 굿이나 제사나 제의를 하기 전에 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보시고 저희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기원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Okay, and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this song, it's when you clean up everything before a ritual or whatever. It's like a preparation for a stage performance. And they wanted to deliver that message to the audience that comes to see them as well. And that is basically the key message of this song. Very interesting. I wouldn't have known that if I didn't hear it from you today. All right. Well, I heard ADG7 performs folk music from, like you mentioned, 황해도 province, right? How is that style different from like the other usual folk songs then?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단 광칠이 황해도 민요를 하시잖아요. 황해도 쪽 소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요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2: 보통 민요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유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말씨를 많이 담고 있어요.
0: So usually folk songs, because they're sung in a particular region, they tend to reflect their local dialect.
2: 그리고 특히 이 황해도 지방 음악은 네. 민요는 그 지금 지역의 어디냐 그 북한 네. 북한 위쪽 지역이다 보니까 네. 북한 말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뭐뭐 했 뭐 이렇게 뭐 동무 어쩌고 뭐 네. 막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So 황해도 is the northern region of North Korea in the past, and they had this characteristic of raising their pitch at the end of each sentence. Like you were showed us a little bit, like they would say 동무 like 뭐뭐래요, like they would end, raise the pitch of each sentence. It's really hard to imitate, but anyhow, they have that characteristic.
2: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그 악단광칠의 황해도에 있는 스타일을 정말 깊게 느껴보시고 네. 싶다라고 하면 저희 1집에 들어있는 남봉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So it's better to hear it yourself because I can't imitate it. If you want to really feel that vibe of that local dialect of 황해도 and listen to 황해도 민요, do check out 난봉가 of ADG7. It's a song from their first album as well. All right, well, is the singing style, I guess, different as well? 이 끝부분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차이가 있을까요?
2: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봉가를 잠깐 부른다라고 네. 하면은 네. 뭐 자주 하는 남봉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렸다가 코로 떨고 내려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0: 어쩌면 이렇게 쉽게 나오죠? Alright, so you just heard an example of how she sings 남봉가, and because it reflects the dialect of 황해도, right? She puts that into her singing style as well. She pushes the ending pitch up and then puts it down a little bit. It's quite technical, but you felt it through her example just now. All right, sounds great. Well, in some performances that I saw in your video, you use only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but sometimes you mix it with like modern instruments, drums and guitars. So how do you decide on the arrangement of these instruments? 무대 영상들을 보니까 어쩔 때는 국악기만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드럼이나 기타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기 사용은 어떻게 보통 조율을 하세요?
1: 일단은 국악기로 하는데 지금의 사람들과 친숙한 음악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네. 국악기들이 못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0: 그쵸.
1: 특히 저음이라든지.
0: So they often think about how to make that balance between the sound of traditional instruments and modern instruments, which the public is more familiar with. Sometimes some sounds can't be made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like low, really deep low sounds.
1: 그런데 이제 보통이 아무거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어요.

0: All right. So you are was earlier saying 약대 is just staying still, right? 가만히 계신다고 staying still. But anyhow, that was another fun song that we heard in the beginning of our show, actually. What is this song about?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매우 철아. 저희가 당시 이 곡 만들었을 때 네. 그 외국 페스티벌에서 꽤나 많은 공연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뭔가 교감하기 뭔가 잘 방방 잘 뛰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아,
0: so they were actually making this song when they were on like a lot of global festivals, stages, and the audiences there, they were really good at like just jumping up and down, and that's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네.
1: 당시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반응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 처음이었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좀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그 춤 수많은 관객들이 저희 음악에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철아라고 하는 의미의 곡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0: Oh, so at first they didn't expect that sort of a response from the audiences, like jumping up and down, enjoying along with them. But that's what they're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and thought, oh, 매우 철아. 철 means to dance, you know, 춤을 추다. 매우 철아. So that is how they came up with Let's Dance, this song. Interesting. Well, during a performance, do the vocalists and instrumentalists have any like secret signals or like rule to communicate amongst yourselves on stage? 공연을 하면서 보컬 팀이랑 연주 팀이 호흡을 주고받는 무언의 뭐 신호라든지 룰 같은 게 있을까요?
2: 이게 각자마다 또 재밌는 게 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보통 약대님께서는 네. 무대 위에서 혼자만 이렇게 심취해 계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0: 오케이.
2: 아무리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치근덕대고 아무리 막 이렇게 나한테 눈빛을 좀 달라 해도 네. 절대 보아주시지 않아요.
0: Okay, so everybody has their own style. For example, Yuar would be the playful type. She would like go to other members and like want them to respond and dance along with her. But 약대, he seems to be the one who's just really into his own sort of performance, his own world, and he wouldn't budge even if Yuar goes up to him. All right, 네네.
2: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보컬끼리는 서로 네. 정말 많이 보고 그런 이렇게 신호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야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언니 오빠야들이랑은 이제 고개 돌리고 눈 맞출 때는 되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윙크도 하고 그러면서 귀엽게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어요.
0: 아, 좋습니다. All right. But with other members, the other instrumental members, like for example who plays the kayagum or other instruments, they would look at each other, send that you know, signal through their eyes, and they would just joke around a little bit as well. And amongst the vocal members, they would also look at each other, give signals, signs, whatnot, as they perform on stage. All right, well, you've taken over festivals both in Korea and overseas, like we've talked about. What do you think is ADGC's secret to getting the crowd going then? 국내외 페스티벌을 꽉 잡고 계신데요. 악단 광칠만의 관객 조련 방법이 있다면요.
2: 네. 조련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저희가 떼창이나 떼춤을 유도하는 퍼포먼스가 되게 많아요.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영정거리 아까 들으셨던 곡을 네네. 초반에 미리 알려드리고서 나를 follow me 하면서 따라해봐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맨 아, perfect, perfect.
0: okay, so they would teach their audiences in advance before they perform. For example, remember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in the beginning, 영정거리, right? They would tell the audience what they could do, how they could sing along to the band, and if they do it well, if they follow along, they would say, oh, perfect. They would compliment them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lay along and enjoy with them. That's good.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이 되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우면 더 따라하게 되고. Yeah, and as an audience myself too, like when the band, when the performers teach you well and like you have something to follow along with, then I think it makes the whole experience more enjoyable. All right, well, moving on. It's already our last question, but I wonder what your dreams and plans for the future is.
2: 어느덧 마지막
0: 질문이 되었는데요. 악단 광칠의 꿈과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2: 앞으로 꿈과 계획.
1: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이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앞서 9월 30일 이제 두 번째 싱글 후에 11월 30일이 정규 앨범 발표가 현재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이벤트고요.
0: 네. So the biggest event would be like we said earlier, they are going to be releasing their third album in November. On the 30th of November in fact.
1: 저희가 1집, 2집을 거쳐서 지금 3집 오르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네. 앨범을 내면서 변화들을 계속 시도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중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한 걸음 더 깊게 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결단과 용기들도 많이 필요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0: Alright.
1: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 같이 놀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they have tried to add changes along the way as they were releasing their first, second, and the third upcoming album. He hopes that the audiences will take a more interested and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third album as well. And he just hopes that you can enjoy their song and play along with them even more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how did you feel to be on Culture Crunch today?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어떠셨어요?
2: 이렇게 갈까요?
0: 아, 네. 유월님께서 네, 대표로 저부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2: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네. 영어 정말 맡기고 막임이지만은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K-Culture랑 저희 음악들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0: Alright, well, Yuar had a lot of fun, and although she said she wasn't great at English, but I think you were, you know. Your intro was great, but it was very comfortable, and she was happy to introduce her songs, their band, all together as well. And I hope it was the same for you too. 초령님 그리고 약대님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Alright, we had a lot of fun, bu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Do enjoy one other song from ADG7. It's 영정거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0: 자자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치킨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수고 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드는 중.

뜨면 유난히 불도 아프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제비세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제비세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빗에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 꼬장 학교 운동장은 시끌.

0: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되는데 I'm like bobbing my head naturally. But could you tell us a little about this song? 어떤 곡인지 멤버분들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저 곡은 1집 때 저희 대표곡이고 지금 약단광치를 만든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0: So this song is basically a signature and iconic song of ADG7 and it's part of their first album.
1: 네. 저 곡은 이제 영정거리라고 실제 황해도 무가에서 한 부분에 있는 실제로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직접 편곡을 해서 저 작품을 만든 거고요.
0: So it's actually a song that was arranged from an actual like dance song that was sung

0: and played in Hwangae-do, and they rearranged it to this Yeongjeong-geori.
1: 그리고 저 곡의 의미는 네. 이제 뭔가 굿이나 제사나 제의를 하기 전에 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보시고 저희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기원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곡이에요.
0: Oh, okay. And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this song, it's when you clean up everything before a ritual or whatever. It's like a preparation for a stage performance. And they wanted to deliver that message to the audience that comes to see them as well. And that is basically the key message of this song. Very interesting. I wouldn't have known that if I didn't hear it from you today. All right. Well, I heard ADG7 performs folk music from, like you mentioned, Hwangae-do province, right? How is that style different from like the other usual folk songs then?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단광칠이 황해도 민요를 하시잖아요. 황해도 쪽 소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요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2: 보통 민요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유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2: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말씨를 많이 담고 있어요.
0: So usually folk songs, because they're sung in a particular region, they tend to reflect their local dialect.
2: 그리고 특히 이 황해도 지방 음악은 네. 민요는 그 지금 지역의 어디냐 그 북한
0: 네.
2: 북한 위쪽 지역이다 보니까 네. 북한 말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뭐뭐 했 다 뭐 이렇게 뭐 동무 어쩌고 뭐 막 네.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So Hwangae-do is the northern region of North Korea in the past, and they had this characteristic of raising their pitch at the end of each sentence. Like you were showed us a little bit, like they would say 동무 like 뭐뭐래요, like they would end, raise the pitch of each sentence. It's really hard to imitate, but anyhow, they have that characteristic.
2: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그 악단광칠의 황해도에 있는 스타일을 정말 깊게 느껴보시고 네. 싶다라고 하면 저희 1집에 들어있는 남봉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So it's better to hear it yourself because I can't imitate it. If you want to really feel that vibe of that local dialect of 황해도 and listen to 황해도 민요, do check out 난봉가 of ADG7. It's a song from their first album as well. All right, well, is the singing style, I guess, different as well? 이 끝부분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차이가 있을까요?
2: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봉가를 잠깐 부른다라고 네. 하면은 네. 뭐 자주 하는 남봉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렸다가 코로 떨고 내려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0: 와,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죠? Alright, so you just heard an example of how she sings 남봉가, and because it reflects the dialect of Hwangae-do, right? She puts that into her singing style as well. She pushes the ending pitch up and then puts it down a little bit. It's quite technical, but you felt it through her example just now. All right, sounds great. Well, in some performances that I saw in your video, you use only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but sometimes you mix it with like modern instruments, drums and guitars. So how do you decide on the arrangement of these instruments? 무대 영상들을 보니까 어떨 때는 국악기만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드럼이나 기타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기 사용은 어떻게 보통 조율을 하세요?
1: 일단은 국악기로 하는데 지금의 사람들과 좀 친숙한 음악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0: 네.
1: 국악기들이 못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0: 그쵸.
1: 특히 저음이라든지.
0: 아. So they often think about how to make that balance between the sound of traditional instruments and modern instruments, which the public is more familiar with. Sometimes some sounds can't be made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like low, really deep low sounds.
1: 그런데 이제 보통의 아무거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었고
0: 네.
1: 그나마 이제 국악기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악기들을 골라서
0: 네.
1: 지금에 있는 드럼 세트 같은 것들을 만들었게 된
0: 아,
1: 거예요.
0: But they have to be quite considerate in choosing which instrument to pick among the modern instruments because they have to go well with the traditional instruments, right? So they were very

0: Alright. So Yuar was earlier saying, 약대 is just staying still, right? 가만히 계신다고. Staying still. But anyhow, that was another fun song that we heard in the beginning of our show, actually. What is this song about?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매우 쳐라. 저희가 당시 이 곡 만들었을 때 네. 그 외국 페스티벌에서 꽤나 많은 공연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뭔가 교감하기 뭔가 잘 방방 잘 뛰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아,
0: so they were actually making this song when they were on like a lot of global festivals stages, and the audiences there, they were really good at like just jumping up and down, and that's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네.
1: 당시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반응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 처음이었으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좀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그 춤 수많은 관객들이 저희 음악에 춤추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쳐라라고 하는 의미의 곡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0: Oh, so at first they didn't expect that sort of a response from the audiences, like jumping up and down, enjoying along with them. But that's what they're where they got the idea from and thought, oh, 매우 쳐라. 쳐 means to dance, you know, 춤을 추다. 매우 쳐라. So that is how they came up with Let's Dance. This song. Interesting. Well, during a performance, do the vocalists and instrumentalists have any like secret signals or like rule to communicate amongst yourselves on stage? 공연을 하면서 보컬 팀이랑 연주 팀이 호흡을 주고받는 무언의 뭐 신호라든지 룰 같은 게 있을까요?
2: 이게 각자마다 또 재밌는 게 네.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보통 약대님께서는 네. 무대 위에서 혼자만 이렇게 심취해 계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0: 오케이.
2: 아무리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치근덕대고 아무리 막 이렇게 나한테 눈빛을 좀 달라 해도 네. 절대 봐주시지 않아요.
0: Okay, so everybody has their own style. For example, Yuar would be the playful type. She would like go to other members and like want them to respond and dance along with her. But 약대, he seems to be the one who's just really into his own sort of performance, his own world, and he wouldn't budge even if Yuar goes up to him. All right, 네네.
2: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보컬끼리는 서로 네. 정말 많이 보고 그런 이렇게 신호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야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언니 오빠야들이랑은 이제 고개 돌리고 눈 맞출 때는 되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윙크도 하고 그러면서 귀엽게 시그널을 주고 받고 있어요.
0: 아 좋습니다. Alright, but with other members, the other instrumental members, like for example, who plays the kayagum or other instruments, they would look at each other, send that, you know, signal through their eyes, and they would just joke around a little bit as well. And amongst the vocal members, they would also look at each other, give signals, signs, whatnot, as they perform on stage. All right. Well, you've taken over festivals both in Korea and overseas, like we've talked about. What do you think is ADGC's secret to getting the crowd going then? 국내외 페스티벌을 꽉 잡고 계신데요. 악단 광칠만의 관객 조련 방법이 있다면요.
2: 네. 조련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저희가 떼창이나 떼춤을 유도하는 퍼포먼스가 되게 많아요.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영정거리 아까 들으셨던 곡을 네네. 초반에 미리 알려드리고서 널 Follow Me 하면서 따라해봐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 It's perfect, perfect.
0: 아, okay, so they were teach their audiences in advance before they perform. For example, remember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in the beginning, 영정거리, right? They would tell the audience what they could do, how they could sing along to the band, and if they do it well, if they follow along, they would say, oh, perfect. They would compliment them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lay along and enjoy with them. That's good.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이 되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뭔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우면 더 따라하게 되고 Yeah, and as an audience myself too, like when the band, when the performance teach you well and like you have something to follow along with, then I think it makes the whole experience more enjoyable. All right, well, moving on. It's already our last question, but I wonder what your dreams and plans for the future is.
2: 어느덧 마지막
0: 질문이 되었는데요. 악단 광칠의 꿈과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2: 앞으로 꿈과 계획.
1: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이제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앞서 9월 30일 이제 두 번째 싱글 후에 11월 30일이 정규 앨범 발표가 현재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이벤트고요.
0: 네. So the biggest event would be like we said earlier, they are going to be releasing their third album in November. On the 30th of November in fact.
1: 저희가 1집, 2집을 거쳐서 지금 3집으로 오르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네. 앨범을 내면서 변화들을 계속 시도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중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한 걸음 더 깊게 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결단과 용기들도 많이 필요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 같이 놀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So they have tried to add changes along the way as they were releasing their first, second, and the third upcoming album. He hopes that the audiences will take a more interested and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third album as well. And he just hopes that you can enjoy their song and play along with them even more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how did you feel to be on Culture Crunch today?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어떠셨어요?
2: 이렇게 갈까요?
0: 아, 네, 유월님께서 네, 저부터...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2: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네. 영어 정말 맡기고 막임이지만은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K-Culture랑 저희 음악들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0: Alright, well, Yuar had a lot of fun, and although she said she wasn't great at English, but I think you were, you know. Your intro was great, but it was very comfortable, and she was happy to introduce her songs, their band, all together.